0: Tiens.
1: Vänta, jo.
2: Och den kan jag ta den fjärra!
1: Du 정리래, 두 정리래.
0: 네.
1: 두 정리래, 벚벌이.